바쁘고 까먹은 날이 줄어도 빅디쇼 거시가 나눠줄 줄은 니어로 인마야 백불리 안에 거실 바스 니고라니 백대도 오도 부스워스레